아니야 막간에 잠깐 아리에예예예 아미가 막간에 잠깐 아니여여가 잠깐 아 누구 마션도 알랭가 시워다 미긴 칸가다 칸다 오신데다 당기게 메타메리키 시샤 미부샤게 당기게 시오메게 카메 다시 차대딩 거 같아 이때 미쳐 꾼도다 말까세 바야 당기게 시 끝나게 칙하고간다 이게 샤 트라디시타 토 트라디시 트위클 크니 주알랭가 주아쿠라 티 안데비 담브라 트라디션 돼 양 그때 맞다 컹위 그 맞다 그 맞다 야 와쿠루트 예샤한테 당기 에스카